0: 대박이네.
1: 세스, 미키, 세스, 세스 데르베, 세스, 세스, 세, 어? 저셔버, 바르셔베, 주마.
2: 잠깐, 메토, 저기시오리 시대. 뭐든 하프다이 사이먼아 게렉 욕.
1: 에벳, 하즈르스. 하이얼리 사바흘라, 사이언 세이지랄. 홀더 올림피아트라, 해피니스, 호시 가디디스. Bugünkü kategorimiz ekstrem sporlar. Yarışmacılarımız yerlerini almak üzere ısınıyorlar. Gördüğünüz gibi rampamız da hazır. Peki yarışmacı...

0: 유물전화!
1: 스스로부터 묵해날 수 있는 정시오의 라세
2: 헤매는 선이오루
1: Arkadaşlar, bize bir araba lazım.

0: 끝나기네.
1: 세스 미키 세스 테르베 세스 어? 저셔버 발처베 주바.
2: 다만 베토 çalışıyor işte. Bütün haftayı saymana gerek yok.
1: 에벳 하즈르. 하이르 사바흘라르 사인 세이지레르. 부르도 올림피아트라 헤피니스 호쉬 갈디니스. 부군쿠 카테고리미즈 엑스트림 스포르라르. 여르시마지라르미즈 예르레리 알막 우제레 수디요르. 고르두누즈 기비 라파미즈 다 하즈르. 이 yarışmacılarımız hazır mı?
0: Evet, ben hazırım.
1: İşte ilk yarışmacımız gidiyor.